0: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. 자신감. 내가 결정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.
1: 闇は私を追い詰めて答えを強要する。諦めるか従いなさいと。
2: Either give up or give in.
3: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앞으로 나아가라고.
2: My answer,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.
4: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택지. 내 모든 것을 걸어 그것을 택해.
2: A closed door, a door locked shut, another door slightly ajar.